이망 어머 하야 제 이망 능 투프로 노고 이망 응카 어머 제 이망 노노 투너서리야 살하이 그승 보헐 응한케 살하이 샥샥노 감으로 나나가나 두멍 능 니니 샤몽노 보롬 리양한케 나이디능 대케보노 보롬 마르나이 에바 셀룩 막라이네 페토무 능니니 사무노 보롬 럭칸케 카르이 사무단 칸케 능 조토바이 감 혼성나이 타이 나노 보롬 보르나이 카바이 오이 삭삭노 이니 삭삭니 이망 너무 묵담 삼타니 무슨 속박이야 알아서 먹을까지

0: 아부 보면 또 개를 개를 꾸는 그나이 알았는 게.
1: 어.
0: 아부 해는 어 녹아 산이 사다 먹어 해는 꼭 잡아. 뿌뿌뿌아 나만 땡도.
1: 아. 너 아까 나가 뭐 안 버럭 너 사이 그나르 원.
0: 아까 한 바이.
1: 한 바이 한 바이.

0: 좀 그날의 동문이 도대체 깃나 뼈아르카레 라타 망기시켈 다 사빌 구마니 코랑고 그드라트 가까는 어떻게 니르죠 그게 하이노 하이 다부 꼭 두고 사보통 나이 내리는
1: Hello, 미라.
0: Hello.
1: 큰아미라.
0: 이 큰아오.

0: 난 그네만 카메라.
1: 응, 그네만 우.
0: 어, 안에 몸은 그냥 많이 있어지라도.
1: 하?
0: 많이 있어지죠.
1: 저 있더라.
0: 그래, 니나 밖이라는, 밖이라는 건 그네만 없나?
1: 그네만 우.
0: 그러면 딜리, 그러면 딜리니.
1: 딜메 두채 비타케, 마니.
0: 응, 야불빙메다. 고맙나?
1: 아우, 아우. 더워군.
0: 한 번. 가스켓 질렁 가봐.
1: 더워군, 큰아디.